0: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The trees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If you start a business in a building in Yeouido,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naturally generated. If you start a business,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잘하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증.
0: If you start a business,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잘하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0: The trees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If you start a business in a building in Yeouido,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naturally generate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증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2: It's difficult to pronounce.
0: It's not.
2: Yeah, there's a lot of trees growing. I mean,
0: and I see the trees growing from the other side.
2: The place is surrounded by forest on one side.
1: 땅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땅의 기운.
2: And in the middle of the forest, somewhere there's construction site. So you hear this noise. You.
1: 그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 땅이 참 좋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2: I mean, the village is very poor.
0: The energy from the land in Gangnam. Gangnam.
2: It's very poor. It's made of really poor materials.
0: Gangnam. Gangnam.
2: It's difficult to pronounce.
0: It's not.
2: Yeah. There's a lot of trees growing. I mean...
0: Gangnam.
1: Gangnam.
2: But the energy is really nice.
0: The energy from the land in Gangnam is almost identical across the area. You can say because it was all fields before the development.
1: 산업. 어느 나라든지 산업가가 된다면은 한...
0: He is mountainous. Maldjugorje and Gangnam Station or Gaipo or Daichi. These areas are all mountains.
1: Gangnam은 대체적으로 갔다 거의 갔다고 봐야 돼요. 개발 전에는 밭이었으니까. 말죽거리요 강남 여기 이쪽 말죽거리 이쪽 개포동이나 대치동 이쪽으로는 산이고.
2: Okay, how can I explain it to you? So how can I explain this to you? Okay. So the second layer is this new creation, which is still made of your voice. I didn't use any other material, it's just your voice, but it's all rearranged and rethought and re-listened. And this is the second layer. The third layer is the English translation. A translation. It's in English because this piece is intended for an English audience. That's been made by a translator, also because it's a language. I send them to a translator.